0: 그러면은 유럽까지 가는데 가면 시차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밤새 떠들다 보면은 네. 시차를 그냥 비행기에서 적응하는 거야 이게. 어.
1: 가서 그냥 이제 자면 되니까.
0: 자면 되죠. 뭐 네. 자면 되거나 바로 활동하면 되니까.
2: 어. 일단 저는 자는 척을 계속 하는 게 힘들 수야 있지만 뭐 사람이니까 뭐 옆분이 옆에서 옆 자고 계시면 그때 잠깐 깨가지고 뭐 화장실에 간다거나 뭐 눈치 게임 하면 되는 거고.
1: 네. 그러네요. 진짜 눈치 게임인데 그거.
2: 눈치 게임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떠들지 않아도 재밌어요.
1: 아, 그래요? 게임이니까.
2: 게임이니까.
0: 나름의 시작하면 하나 둘 타이밍이 맞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2: 맞아요. 그렇게 야. 되면 이제
0: 같이 일어나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이제.
2: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야죠 이렇게.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분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내 환경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직원분들.
2: 사실 카페만 가도.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너무 시끄러우면은 좀 수다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네, 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기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한정적이고 이렇게 갇혀진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일단 비행기 안에 소음도 있고 협소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 주변 승객들에게도 소음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내가 듣기 싫은 어떤 대화의 어떤 투머치 토크, TMI라고 하죠. 네네네. 그런 걸 들을 수도 있는 그 주변 승객분들의 저 사정을 좀 생각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1: 예전에 왜 버스에서 어떤 분이 그 저기 뭐죠 이제 내려야 되는데 네네. 못 내린 거예요. 왜 못 내렸냐 했더니 앞에 아줌마 두 분이 수다를 떠는데 들었어? 옆집에 누가 온다. 어땠대?
0: 너무 재밌었어.
1: 네,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가 못 내리고 그 끝까지 듣고 가다가
2: 너무 재밌으셨나 보다.
0: 저는 대화를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1: 이게 컬트쇼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뭐 일단은 달리 디자인님.
0: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신희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 한참 하다 보면은 자 착륙하겠습니다. 네. 멘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대화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와 이 정말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크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나긋나긋 네,
1: 조곤조곤
0: 조용조용 네. 이렇게 하는 대화가 조금 더 친밀감이 높아져요.
2: ASMR.
0: 그렇죠 그렇죠.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아니면 나도 안 놓치려고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내 환경이 얘기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1: 아 그렇군요. 놀랐네.
2: 그러면 저희 방송도 이렇게 좋은데요?
1: 자 그럼 시아 PD님 다음 또 얘기해 주시죠.
2: 아 좀 힘든데 아 저는 근데 그냥 아는 사람이랑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자는 척하는 게
1: 그럼 그 사람도
2: 않나?
1: 그냥 같이 자면서 본인 개인 거 하면서 신문도 좀 보고
2: 아니면 그렇게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죠. 처음에 저희 이제 따로 갑시다. 이렇게 처음부터
1: 대놓고
0: 네. 그러면 아마 이제 시드니 돌아왔을 때 주변에 수근수근 자자 그랬대 자자 야 따로 가자 그랬대 따로 가자 앉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지도 않을까.
1: 아니면 14시간 자고 가면은 지금 뭘 했길래 14시간을 내리 자면서 가는 거야 이거.
2: 자, 근데 아이고. 저 궁금한 거 네네. 그러면 아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모르는 분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모르는 그렇죠, 분이 그렇죠, 옆에 그렇죠. 앉으시잖아요.
0: 저는 모르는 분하고는 거의 대화를 안 해요.
2: 아 그래요? 모르는 분한테 계속 말 거시는 분도 많거든요.
0: 있죠 있죠. 그런 분들 있죠.
2: 네, 저도 실제로 네. 실제로 저 여기 호주 처음 이렇게 왔을 때 그 10시간 비행기를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네. 그 호주 아저씨였어요. 맥주를 좋아하시는 그 티피컬 그 오지 네. 아저씨였는데 네. 그 제가 비상구 쪽에 앉았어요. 네. 유학생이세요? 이래서 내가 영어 하시죠 하면 비상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도 비상구에 이렇게 딱 저랑 둘이 앉은 거예요. 네. 근데 비상구석에 그 화면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네. 맞아요. 근데 없었어가지고 심심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노래 듣고 뭐 노트북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 오지 아저씨가 자꾸 맥주를 마시면서 저에게 짠을 계속 이렇게 실수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개인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왜 호주는 왜 왔냐부터 시작해서 저의 모든 홀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0: 영어로 공부하는 요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게 전 좋았죠. 어. 서툰 영어로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조차가 좋았는데 그때가 밤 비행기였거든요. 피곤하더라고요. 끝나고 오니까 달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차가 없지만 어, 네. 없었지만 더 없었어요. 네, 바로 잠들었어요.
1: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일단 열띤. 네. 네, 거의 뭐 아무 말 대잔치.
2: 아무 말 대잔치.
0: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네,
1: 해봐주셨고요. 자, 이것도 정답은 없는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14시간 비행보다 더 긴 거는 어쩌면 어색한 침묵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끝없는 대화일 수도 있고. 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정답 없는 이야기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달리는 수다방이었고, 자, 비행기 탔으니까 네,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2: 네.

0: Remember, if you're going out drinking tonight, plan ahead to get home safely. Make sure you leave the car at home and get a lift. RBT means you need a plan B. If you're drinking, don't drive. A message from the New South Wales Government.
1: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2: 65세 이상 호흡기 질환. 나이가 65세 이상이신가요? 이번 겨울 자신과 타인을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백신을 알아보세요.
3: 네, 추억의 노래 비행기 잘 듣고 왔습니다.
4: 네.
3: 저희가 4부는 커뮤니티 소식인데요.
4: 네.
3: 저희가 그 전에 그 완전 뜨거워요. 저희가 끝장 논쟁을 하고 나서 살라면은 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4: 살아야죠.
3: 아니면은 뭐 우리 끝나고 나서도 이제 절친이 아니고 이제 인연을 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이런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커뮤니티 소식에서 이번 전달해드릴 소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이 7일이죠.
4: 네.
3: 내일 8월 8일 오후 8시에 이상준 쇼 티켓을 오픈하게 됩니다.
4: 야.
3: 네.
5: 8월 8일 8시.
4: 네.
3: 네.
4: 888.
5: 베이징 올림픽 개막하던 시간인데.
4: 아, 그래요?
5: 네. 걔들 8을 좋아해가지고.
4: 네.
3: 그러네요.
5: 네.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3: 그래서
5: 8분 8초까지 했어요, 그때는.
3: 8분 8초? 이번에 8분 8초까지 있나요?
4: 아니요, 8시로만 알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사실 스탠딩 코미디 쇼가 제가 알기로는 시드니의 한국 스탠딩 네. 코미디 쇼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나요?
5: 스탠딩 코미디 쇼가 뭐예요? 서서 하는 코미디.
4: 네, 서서 하는 코미디.
5: 근데 쇼다.
4: 예전에 우리 그 김형곤 씨,
5: 아, 예.
4: 개그맨 코미디언
5: 네,
4: 그분이 처음에 아마 한국에서는 많이 했었던 걸로 소극장 같은 데서. 근데 그때는 약간 디너 쇼였죠.
5: 네.
4: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같은 데서 밥 먹으면서 앞에 이제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서 약간 이렇게
5: 아.
4: 이렇게 농담 따먹기 했던
5: 네. 그러니까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소통을 거죠. 하면서 네. 재밌게
4: 맞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네,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을 했고
5: 네.
4: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5: 네.
4: 공중파에서 했던 뭐 우차싸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5: 네네. 개콘
4: 개콘도 없어졌다 이제 다시 부활한 네네. 거고 그때 이제 개그맨들이 갈 데가 없어서 소극장 기타 등등 하다가 이제 유튜브 채널로 해가지고서 스탠딩 코미디를 각각 개인들이 많이 이제 시작을 하게
3: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플랫폼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발전돼서일 네. 것 같기도 하고
4: 네네.
3: 그리고 요즘에 뭐 트렌드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도 그런 트렌드가 퍼져서일 거일 수도 있는데
5: 네네.
3: 요즘 들어서 스탠딩 코미디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4: 맞아요.
3: 그리고 스탠딩 코미디 쇼의 꽃이라고 하면은
4: 네.
3: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상호작용 있잖아요.
4: 네. 소통.
3: 관객과의 소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 이분 쇼는 이상준 쇼?
4: 네네.
5: 이분은 어디 앉아야지 안전해요?
3: 안전한 게 말을 안 걸어.
5: 말을 안 걸어.
4: 저기 3층 맨 뒷구석에
5: 한 번씩 지적하던데 거기도 맨 뒤에 계신 분 해가지고.
4: 뭐 그러면 땡큐죠. 뭐. 네, 앞에는 그쵸? 제일 비싼 거 그거 지적 당하려고 오는 건데.
5: 아, 네. 아, 또 심지어 비싸기도 해요.
4: 그럼요.
5: 지적도 당하고.
4: 아, 그럼요. 욕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3: 갈굼 당하려고 앞에 안 든다고. 근데 그 돈을 내면서까지 갈굼을 당하려고.
5: 여기 모셔놓고 저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4: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감정상하는 거고. 네.
3: 그럴 수도 있겠네요.
4: 이상준 쇼가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우리 좀 전에 뭐 사망토론 이런 것도 얘기했었지만은 예전에 했던 그런 주제들 가지고 얘기할 때 관객들한테 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걸 찝어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관객들의 동의를 사전 동의를 구해서 한 거지만은 그냥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5: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말장난
4: 그쵸?
5: 같은 거죠.
4: 네네.
5: 그렇지만 좀 깊이가 있을 때도
4: 네 맞아요.
5: 있고.
4: 호주에서 비슷한 게 옛날에 Thanks God You Are Here이라는 프로그램이었나요?
5: 이렇게 모르겠어요.
4: 어떤 우리끼리 다 이제 모든 상황극을 맞춰놓고 관객을 한 명 데리고 와요. 아. 아니면 뭐 방송인 한 명 데리고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상황에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땡스가 유아 히어이면 이 옆에서 문 열고 누가 들어와요.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은 이 라디오가 주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가지고서 오늘 DJ가 돼 있는 거예요. 오. 그냥 따라가야 돼. 그다음에 이분이 아니면은 뭐 의학 박사예요. 우리는 초대한 거고 이분한테. 그 심장병이 왜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지 아. 갑자기 물어보면 이 사람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아. 그런 식의 했던 게 예전에 이제 땡스가 유아 히어라는 호주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관객들한테 질문하고 소통하고 갑자기 막 물어보고 예전에 송 실장도 유명했었는데 어? 송 실장 어디 있어 송 실장 데리고 와가지고
3: 그냥 아무 송 실장
4: 아무 송 실장 네, 그런 게 그냥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네.
3: 근데 코미디 쇼가 이렇게 들으면 좋기도 하지만 혹시 가보셨어요?
4: 아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3: 아 가본 적은 없으시고 그 개그맨 개그우먼이라는 직업이 진짜 저는 그 칼날 위를 걷는 직업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웃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기분 나빠하시는 그렇죠. 분도 맞아요. 계시니까 그 선을 걷는 느낌이 저는 그런 직업은 힘들 것 같아요 좀. 네. 근데 그런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5: 네. 그리고 되게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3: 빨라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5: 순발력뿐만 아니고 네. 뭔가 또 알고 있는 것도 많아야 되고 이걸 또 연결하는 뭐 그런 것들.
3: 혹시 좋아하시는 개그맨이나 개그우먼 있으신가요? 저는 이수근 씨 진짜
5: 이수근?
3: 좋아하고
5: 아우 천재죠 천재.
3: 저는 어릴 때부터 봤지만 그게 사람을 불편해하지 않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맞아, 툭툭 맞아. 던지는 그 되게 재빠른 그런 것들.
5: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하는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3: 맞아요.
5: 이수근. 네 맞아요.
4: 저는 지금 최근에 개콘 그 신곡 파출소라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거든요.
3: 어떤 내용이에요?
4: 그냥 메타버스 같아요. 내용 없어요. 진짜로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그 코너예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뭐 개나리 삼행시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운을 띄워주세요.
3: 개
4: 뭐 개똥 냄새 나는 인간아
5: 나
4: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3: 진짜 아무
5: 뜬금 없는 걸 하는구나.
4: 네, 뭐 이런 거를 지금 개콘에서 그 신곡 파출소란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두 분 누구세요?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희준입니다.
5: 달재입니다.
4: 아니요. 그럼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5: 안녕하세요.
4: 네, 그러면 네 저희는 이렇게 부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 안 하고 막 나오는데 그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5: 신곡 파출소.
4: 네, 신곡 파출소. 네.
3: 예전에는 그 개그 콘서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다가 갑자기 네. 그 개그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죠.
4: 네, 그렇죠, 맞아요.
3: 그러다가 모든 개그맨들이 다 그 유튜브 플랫폼으로 갔었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화가 좀 사라지나 싶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또 다시 부흥을 하는 거 보니까 네. 또 좋긴 하네요.
5: 저는 예능 프로를 좀 보는 편인데 드라마보다는 네. 지금 보면은 뭐 리딩, 그러니까 DJ 뭐 아니면 MC 이런 분들이 다 개그맨들이더라고요.
4: 개그맨 출신이죠 대부분이다. 유재석 씨나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5: 그분들이 똑똑한가 봐요. 아, 또 그런 걸 리딩도 잘하고.
4: 네.
3: 한번 모시면 좋겠네요, 신희준님.
4: 제가요.
3: 어떻게 힘 좀 써주세요.
5: 힘 좀 써서 안 되면 그냥 분장을 해서 나오세요.
4: 그것도 신곡 파출 수 있어요.
5: 아 그래요?
4: 네, 거기 보면은 스펀지밥도 나오고요. 네, 뭐 많이 나와요.
3: 네. 그러면 다음에 신혜준님 이렇게 부캐로 모셔.
4: 좋죠.
5: 네. 아 근데 정작 공연은 언제예요?
3: 공연은
4: 12월 5일날 네. 시드니에서 하고요.
5: 어디서예요?
4: 네, 저희 그 노웨스트에 있는. 어떤 룸이 있어요. 쇼룸이 있어가지고서 노웨스트에 그 주차장도 1200석 정도 있고 저희가 이건 한 번 더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고요.
5: 네네.
4: 멜번 브리즈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번에 오클랜드까지
5: 오.
4: 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같이 함께 투어하게 되었습니다. 네.
5: 그럼 8월 8일 8시에 하는 게
4: 티켓팅.
5: 전체 티켓팅이에요?
4: 네 전체 티켓팅입니다. 아, 호주 것만
5: 네네. 아, 오클랜드는 아니고
4: 네네.
3: 그래서 지금 요이땅 하고 계시다가 그 앞자리를 원하시는 분은 네. 빨리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니요. 제 주변엔 너무 많으세요.
5: 괜찮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네. 4열 정도로 가겠습니다.
3: 네. 4열.
4: 네.
3: 운이 좋으시면은 당할 수도 있겠으시겠네요. 사열 전는. 네. 그리고 또 하나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빅뱅 콘서트라고 합니다. 사실 빅뱅은 이제 우리 저희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유행하던 빅 큰 그룹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 티켓팅은 7월 31일 날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VIP석은 깜짝 놀랐는데 한 900불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5: 한 명에?
3: 네. 네.
5: 온 가족이 아니고요?
3: 아니요. 네. 한 명당.
4: 패밀리 티켓 아니에요.
3: 아니 나름 빅뱅인데 달디님.
4: 그렇죠. 빅뱅은
5: 저는 다음에 스몰뱅 올 때 가볼게요. 네.
3: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VIP석이 900불이나 되는구나. 근데 역시는 역시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콘서트는 이번에 다가오는 10월 31일 날 7시 30분 저녁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이미 그때 티켓팅 한다고 일하면서 핸드폰으로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5: 와.
3: 그래서 어느 요즘에 티켓팅 하시는 법 아세요? 먼저 티켓팅을 이렇게 먼저 해놓고 좀 인기가 있는 좌석을 좀 나중에 해요. 나중에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5: 아, 뭐든지 잡아놓고?
3: 뭐든지 잡아놓고, 아~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인기 자기가 원하는 이제 더 좋은 좌석을 또 티켓팅을 해서.
4: 처음부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3: 아니라, 왜냐면 못 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한 티켓을 한 장만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고, 네네. 막 그 공유, 그 뭐지? 한 네 장, 그러니까 두 명이 간다면 한 네 장을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빅뱅 콘서트 관심 있어? 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주위에.
5: 그냥 주면 가죠, 900불인데.
4: 네.
3: 아니, 900불짜리는 아니겠어.
4: 여기도 총 맞으러 가는 거잖아요.
3: 총 맞으러 가요?
4: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3: 깜짝이야.
4: 네.
3: 그래서 이런 근데 요즘 들어 또 한국 그 외 악뮤 콘서트도 이번에 다가 이제 티켓팅은 이미 끝났지만 9월에
5: 9월 20일 날
3: 네, 9월 20일. 맞아요. 네.
5: 좋은 날.
4: 네.
3: 네.
4: 좋은
3: 그쵸.
4: 날.
3: 좋은 날이죠. 좋은 날이죠.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요즘에 한국 가수분들이 여기 시드니에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5: 특히 아이돌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아이들 그 아이돌 그 콘서트도 모아서 한번 했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있었고 더 많은 가수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사계절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5: 아.
3: 네. 그래서 저희는 빅뱅의 마지막 그 신곡이었죠. 그걸 한번 듣고 와볼게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오겠습니다.

0: 어느덧 4부의 마지막 코너 시간이 왔습니다.
1: 자, 기대됩니다.
0: 네, 2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셨나요? 저희 마지막 코너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트리비아 모닝 정답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신희준님이 정답 질문을 읽어주시면 네. 제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첫 번째 질문이 몇 첩반상인지 맞춰주세요. 밥, 네. 국, 백김치, 열무김치, 초장, 조기구이, 육전회,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계란, 수육, 젓갈, 도라지, 장아찌, 동치미. 몇 첩반상인가요?
0: 바로 9첩반상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매일 먹는 국, 밥, 그리고 모든 김치 종류는 그 첩수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 엄마가 저 아침 이거 보고 좀 느낀 건데 아침마다 이제 아침장을 차려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반찬이 한 5개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맨날 그래요. 먹을 게 없잖아. 이러고 반찬 투성을 부렸었죠. 그러면 엄마가 왜 여기 김치들이랑 이렇게 밥이랑 먹어 이렇게 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건데 제가 김치가 그때 5종류였거든요. 막 열무김치, 뭐 백김치, 동치미. 근데 그거는 반찬이 아니었던 그러네.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네요. 반찬 없이 아무것도 안 먹은 거죠.
3: 네. 제가 말한 박국김치는 영첩이네. 영첩.
0: 노첩. 영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쟁첩이라고 하는데 쟁첩이 낮은 접시를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로 담아서 올리는 반찬의 개수만을 뜻하는 게 바로 첩이다라고 하대요.
3: 네. 그러면은 초장 이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0: 네, 초장도 안 들어가요. 소스나 이런 것도 젓갈도 안 포함이 안 되고요. 육고기 그다음에 이제 그 육류랑 이렇게 생선, 네. 종류, 어류, 그다음에 나물 반찬 네, 네. 이런 것만 포함이 된대요. 접수에.
2: 네. 저는 뭐 결혼해서 첩이 필요 없습니다.
0: 그러네요. 1첩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3: 아니죠. 아니죠. 1첩도 안 되지.
0: 큰일 납니다. 그 말이 아닌가?
3: 처예요. 네.
0: 처다. 처다. 죄송해요. 네.
2: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0: 두 번째 문제.
2: 정답은 일단 9첩이었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비빔밥으로
3: 신이 좀 9첩이라고요?
2: 네, 아니요. 이제 아까 문제의 수라상의 정답은 네. 9첩이었고요. 네, 네. 네. 비빔밥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 전주인데요. 네. 그렇다면 밥 위에 육회를 얹고 화반, 꽃밥으로 별명을 가진 또 다른 유명 비빔밥의 고장은
0: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 비빔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 네,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0: 저도 그때 정답을 알고 아 진주 비빔밥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상남도 진주의 비빔밥은 숙주, 고사리 등 나물 위에 육회를 얹어서 장식한 모양이 마치 꽃과 같다고 해서 화반이라고도 한대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는 육회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비빔밥에. 행성이 아니었네요.
3: 그러게요.
2: 네.
3: 행성보다는 뭐 네. 와 이쁘다.
2: 네.
0: 제가 그 들었는데 경상도인가 짜장면이 특이하다고 거기 계란 얹어준다고.
3: 계란 프라이.
2: 계란 프라이.
0: 네. 근데 네. 서울은 안 얹어주거든요.
3: 대구도 안 얹어줘요.
0: 아 그래요?
3: 경남 쪽에 올려. 네.
0: 경남 쪽에만 네. 그런
2: 그게
0: 거야?
2: 여기서 차이가 많아요. 순대 못 찍어 드세요. 이거 할 때 다 차이가 나요.
0: 맞아요. 맞아요.
2: 저는 그거... 소금장 말고 처음 그치, 봐서
3: 소금이죠. 소금.
0: 거기는 네.
3: 소금하고
0: 어디...
3: 고춧가루 섞인 거?
2: 부산이 아마 쌈장이었고요.
3: 쌈장.
2: 네.
3: 대구도 쌈장은 아니에요.
0: 네. 그럼 대구는 뭐예요?
3: 소금.
0: 소금장? 네. 신기하다.
2: 어디인가가 새우장이었고 새우젓이었고
3: 새우장? 새우젓은 먹죠.
2: 네. 네. 다 지역마다 달랐어요.
0: 맞아요.
2: 고추장도 있었어요.
0: 맞아, 고추장. 왜 삼겹살에 고추장 찍어 먹으시는
2: 저는 분 삼겹살에
0: 있어요?
2: 고추장 찍어 먹어요.
0: 전 쌈장이거든요.
3: 쌈장이죠.
2: 네.
0: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2: 쌈을 잘하시는군요.
3: 이기석이죠. 이기석 쌈장은.
2: 네.
0: 그렇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문제 가볼까요?
3: 진주. 오.
2: 네. 세 번째 문제는 조선시대 왕들의 일상식인 수라상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밥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흰쌀밥, 백수라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0: 정답은 홍반, 홍수라라고 합니다. 팥으로 지은 밥인데요. 그래서 약간 빨갛게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색을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2: 네.
0: 왕의 기호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게 이제 백수라와 이렇게 홍수라 이렇게 두 개가 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팥은 아실 수도 있지만 네. 붉은색은 네. 원래 그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귀신을 쫓는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팥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흑수반이 아니었어요.
3: 그러게 흙이 아니네.
2: 그러게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흑미가 없었나 봐요.
3: 없었어요. 네.
0: 없었나?
3: 근데 팥은 밥을 지으면은 쌀이랑 썩나요? 팥만 가지고 밥을 할 수 있나?
2: 팥을 그냥 쪄서 저는 그 팥 저기 뭐죠? 팥칼국수.
3: 네.
2: 그런 거는 먹어봤는데.
0: 제가 알아본 바로는 팥이랑 같이 밥을 지으면 이게 물이 빠지는 거.
2: 빨개지겠죠.
0: 네, 흥미처럼.
3: 그래서 쌀도 들어가고 팥이 들어간다.
0: 맞아요. 네. 맞아요. 팥밥.
2: 아 이거
0: 고소할 것 같아요.
2: 네, 재밌는 거 알았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문제.
2: 네, 네 번째 문제. 이거는 정말 궁금했어요.
3: 오.
2: 자, 이것은 조선시대 고추가 들어오기 전 한국 음식에 고명으로 자주 쓰이는 실고추를 대신해서 쓰였습니다. 매콤하고 쌉싸름한 맛을 내는 이 약재 겸 식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0: 바로 맨드라미 꽃잎이었다고 합니다.
3: 야, 이걸 먹어요?
2: 그러게요?
0: 맨드라미 꽃잎을 말려서 쪄가지고 그 파우더로 해서 그걸 색으로 내기도 하고요. 말려서 실처럼 썰어가지고 고명으로 쓰기도 한대요.
3: 와,
0: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2: 이렇게 뭐 생겼네요.
3: 꽃이 좀 크고.
0: 에, 맞아요. 저는 맨드라미 꽃이라는 거를 처음 봤어요 여기서.
3: 그래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던 꽃인데 맨드라미. 네. 저걸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0: 근데 맛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고명이나 색을 내기 위해서 썼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아니시. 네.
3: 예전에 매운 맛이 난다니까.
0: 그니까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왜 그 예전에 그 철쭉인가 뭐 그것도 뭐 이렇게 쪽쪽 빨아 먹으면
3: 꿀 나오는 거 맞죠. 사루비아. 네네.
2: 맞아, 사루비아.
3: 사루비아를 많이 네. 먹었고. 네. 그다음에 참꽃이라고 진달래과 뭐 네. 걔는 꽃잎을 먹었어요.
0: 맞아요.
3: 화전도
0: 화전에 맞아요. 맞아요. 화전에도 하니까. 요즘 그 식용꽃도 많으니까
2: 네,
0: 그런
2: 맞아요.
0: 것 같아요. 근데 꽃도 예전에 그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2: 네.
0: 거기서 누가 그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플레이트를 만들었는데 안성재 셰프님이 이렇게 의미 없는 데코레이션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셨는데 꽃도 저는 맛이 있다고 보거든요.
3: 그 화차도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0: 화차, 꽃차?
3: 꽃차. 꽃차 그냥 째로 넣어가지고 네네. 우린 걸 꽃도 같이 먹고
0: 하는 거예요. 왜 카모마일도 꽃 아니에요?
2: 맞아요.
3: 맞아요.
0: 그리고 네. 꽃차고.
2: 꽃 관련된 티도 많고요.
3: 그렇지.
2: 그다음에 저기 호박잎도 그거 튀겨서 먹잖아요.
0: 에?
2: 호박꽃잎.
3: 꽃잎.
0: 호박꽃잎. 맞아요. 호박꽃잎. 맞아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2: 네, 하나의 고급도 재료니까.
0: 맞아요.
2: 네, 아무튼 맨드라미.
3: 꽃도 먹는다.
2: 네.
3: 그러네요.
0: 마지막 문제 볼까요?
2: 네, 마지막 문제는 겨울철 대표 서민 음식 붕어빵. 1930년대 일본에서 건너온 한 간식에서 유래해서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붕어 모양으로 변했는데 원래 일본 원조 간식에 쓰이던 이 생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정답은 도미였습니다. 네, 일본 원조 간식은 백어의 왕이라고 불리는 귀한 생선이었는데요.
2: 네.
0: 도미 모양으로 만든 도미빵. 도미 타이야끼라고도 부르고 그런 게 원래 유행이었었는데 1930년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붕어로 변했다고 하네요. 그게 한국인한테 더 친숙한 생선이라서 그랬다고 하네요.
3: 급이 많이 떨어졌네요. 도미에서
2: 서민용
3: 음식. 네.
0: 서민 음식이니까. 근데 제가 그 붕어빵이 아니고 도미빵을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3: 생선이 뭐 다 문어만 아니면.
0: 문어는 아니었어. 문어는 아니었고.
2: 타이야키라고 하네.
0: 맞아요. 타이야키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팥도 넣어먹고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잠깐 그거 닮았어요. 아이스크림. 사만코.
2: 사만코랑
0: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2: 사만코는 일본인인가요?
0: 그러게.
3: 일본도 그런 게
0: 왜 붕어 사만코지?
2: 예. 왠지.
3: 네.
0: 걔는 붕어게요, 잉어게요?
3: 사만코?
0: 네.
3: 붕어요. 이름이 붕어 사만코 아니에요?
0: 잉어 사만코 아니에요?
2: 야,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요?
3: 붕어 사만코로 알고 있는데.
2: 네. 자, 그럼 아무 말 대잔치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3: 이게 왜 붕어냐면요?
2: 아, 붕어 사만코인가 보네요. 네.
0: 붕어 사만코.
2: 네.
0: 그렇군요.
3: 네. 붕어 사만코.
0: 가끔씩 이제 호주에 그 원래 이름과 다른 아이스크림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아시죠?
3: 메로나 같은.
0: 맞아요.
3: 생긴 거 맛 똑같은데
0: 맞아요.
3: 메로나가 이름만 아니에요.
0: 이름만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막 던져봤어요. 혹시나.
3: 알겠습니다. 네. 잉어로 합시다.
0: 잉어라고. 네. 근데 저는 이거 답보다 네. 그 저희 그 질문에서 오는 그 지식들 있잖아요.
2: 네.
0: 뭐 이 붕어빵이 뭐 언제 들어왔다.
3: 1930년대.
0: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더 놀랍더라고요.
2: 네, 저도 아까 전에 조선시대는 고추가 없었구나 이런 것도.
3: 김영랑 시인의 그때 활동하던 시기. 네.
0: 다음에는 이제 그 주류 관련 문제로.
2: 아, 예. 네.
0: 한번 가져와 볼게요.
2: 네.
0: 저희가 인스타 계정이나 그리고 유튜브 계정에 저희가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답과 함께 댓글로 이렇게 다 올라가니까 나중에 정답도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0: 그리고 저희 인스타 계정 들어가시면 프로필 상단에 생방송 다시 듣기 링크와 유튜브 링크 그리고 사연 신청란이 있습니다. 사연 신청란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디 로그인 필요 없이 자유롭게 스토리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라디오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자유롭게 거기다가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선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그리고 인스타 계정은 영어나 한글로 굿모닝 프라이데이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굿모닝 프라이데이입니다. 검색 엔진 사용을 해서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굿모닝 프라이데이의 약자 골뱅이 GMFSYD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저희를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사연, 댓글, 조태구알은 방송을 함께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2: 네, 이렇게 하니까 두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3: 네.
2: 네, 마무리 멘트하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지금까지 신희준, DJ 달디, 그리고 시아피디였습니다.
0: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3: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오늘 남은 하루도
1: 굿데이 프라이데이. You are listening to a live 90.5.